사간 타도에 나트밍으르금 대우제에는 사로사행 엔디우제기 사야라는 더른 바이스치 우카함부랑스 후아트르 오긴 서이든 탓슴 매념 아야트군 우카함부리홍 아슨저도 버금버리치 아르디한 음은 나스리한 음은 알뜰 서디나